0: No potevo cagare. No, 때문에 시대가 들었다. 지도부터 사망은 잡는다. 난 신하 다룬다고. 그나저시오리오 고로시대도가 떠시오오 땡다 나누고 있던데 오메노 오목도른 시대로 도모뜨 시메니 컨들었다. 아, 시작하라시다. 시메코로 시대야로 못도못한다마 타가다데 기타냐 마시다 치카라마 소노 테누무이오 무가무치무대 후리호독토 가 시작하라시다. 가게도 시대 이끄야츠 아두가로 위스갑다군지가 마차하라고나메 가그 마차하라이쇼 도 시대고 이때 소노만마 가다가시모 안게르떴다. 빛다가라 타마라다 이와 토녀부터 소노만마 도대게 스메리 무치대 스미다노 가만나 가야 짠 이땅마 부끄부끄 또 시든단다가 우가비 양아루 토녀부터 모음을 인게 시카리 또 지가만대나 나 나녀와 나사는다 다시워 고로시다때 우와시난자 문자이네 우세이 맹아 아이대도 겨자겨자가 사와이대에타 무스메노 오사도 알아가나 무크보지 노리고 난칸이야 시랜데 지사나 매도노 미야게니 기가시대야로가 오메노아가니키가 톤데모네 악도고되나 おめえの娘を言葉巧みに江戸へ呼んで俺と相談をしてな俺が今潜り込んでいる吉原江戸町に丁目岩屋って女郎屋に沈めにかけたんだ。おざたがそいつをな嘆いてな泣いて泣いて泣き暮らしていたよバカな野郎で。命日新日夜ごとに変わる男の顔 面白おかしく暮らしてやりゃ相手がりんす相ざますと楽しい思いができたものギャギャわめきやがってとうとうなてめげでてめえの喉を切って柱にしゃっぴて叩きつけやがって死んじまったんだ。俺は驚きやがったな。だからよ死んだ娘の夜めいどとやらよおめえも送って
1: 親子涙の対面っていうのを察してやろうってげんな作業心だったんだい。死ぬのが嫌だってから死めねえかったかな。こうなったら仕方ねえや。おうメイドへ送って娘に暴してやるからこっち来やがれ。杭に捕まっているその頭髪の毛へ捕まったやばたたたたたたたたた手元へ引き寄せておいて 何を思ったか変わっぺりジャリと砂こいつを掴むと口の鼻の中やガガガガガうわっ何すんだ苦しい苦しいまた暴れやがって仕事いやつこうなったら江戸屋の引導だ迷わず成仏しやがれ。
0: 飲んでおりましたと盗ましたではもなく苦しんでいる国のがたりへバチャ突き立てたからたまらないうわそのまんまブクブクブクブクとくっ沈みやがってふっとっとどこへでも 勝手に 流れて 行きやがれ。
2: 생겼어.

0: 파리. 여러분 파리 파리 와.
1: 아,
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